0: 이즈나모 우질레 방치고마 크로스 아날로
1: 두고마루 티테 2026 아마
0: 2026 아 방카 홍이나 나날로
1: January 아 조인 반 카히
0: 우질레 크로스 로테 나디야모 나나칼 소나테 논겐젝 테디암
1: 케카 인턴십 칸 카툼 카히 아모 하야 센트릭 Janakpuria, why he did not Oberoi knew that Oberoi knew the Lia five star hotel at Kakum Katlekim Kasima, why he da the cruise line at their interview Piaja Lut Kaka here.
0: Utsile mo, Paul Som Hong, Paul Som Leni Hong, Nang Koiskula, Lekoi Higher Secondary School, Mo, Anazona Hidia.
1: E Paul Som Ka Labutlai Foundation School. Bungmala kajawa azo Vicky Tona College ya hoya 11 and 12 zo kya kahi
0: huti le mo cruise lo the nadia a stream pen kha angai ke angai ke kerom ya
1: yom